0: 다들 대한다. 대야기 슝디 아니 로빈 뱀에 아니 벨리아 팸니 다 조인이 최제 추송되진 아니 공고 졸이야 다시 다 담아지 차대요리 신이 규정 신이 다 비지디 나한테도 와 규정 세야디 최제 아니 지 아소르 최제다 지다 가다 벽을 지 남겨서 뭐 지르 자리야 다 가다 아니 마 지 다야 남샤진데 마 만네 아 랜다 먹고 숨 숨이 예대 버지 아니 쉬고 다 로벤 씨 아니 변에 봐 패가 한번 돼 디디 주다 만네 숨셔 디디 다 아니 신지 소스네미도 디디다 저 제 튼듀스로 송샤버실라 규장 송입니다 규장 그래서 따와서 태워라 소비 캐브라 듀비 규장
1: So the text that is being used as the basis for our lecture series is the Garland of Views and this was originally given as a series of instructions to the Tibetan monarch Tisong Desen and his circle of attendants, royal family members and so on. And Padmasambhava, the great Indian master who came to Tibet, he gave series of instructions to the monarch and the various circles of the king. And these various instructions were later, before Padmasambhava left Tibet, he put them together in the form of a note. So that's why in the title of the text, we read the explicit reference to it as a note summarizing the different views and so on. So this reference to the term note in Tibetan, kyujang, indicates that, and this was specifically composed by Padmasambhava as a kind of a summary of all the various instructions he gave to the monarch Tisong Desen and his attendants.
0: That day I need to look at Gabanalia. Any Chuja Tisong Desengi, Gagane, any that Benalinde, Cabata Yonga. 사벌 인지 우세기 중이야 신도 배 캡 필도 친분 아니 어 생이 영달이야 괜히 쉬워서 소송해 전에다 공제 공지 대신나 아니 다가는 신기 투도주 원주 증나창 아니 로빈 빼마 아니 대신난제 어다 아니 캔진다 로빈이 아니 슈스마신데 탑시 송지로 뒤타네 아니 배우 강정이 정도야 용수 속에 산지에게 땜바디 아니 방안매가 사도 쭉 아니 사도 쭉어 좀더 마세베 마음발하다 배 땡준배 유름부 내야게 아니 그게 통문 삼조 처지 어디디 난세 다 뒤다다버도 배우 강정이 용수 속에 산지에게 땜바서야 돼 중원인 바래
1: So it was in the 8th century, the Tibetan monarch Tisong Desen invited from India the great Nalanda master, one of the greatest scholars of his time, Shantarakshita, who was not only a great established and highly respected Nalanda master but in Buddhism in general, but particularly his expertise in the fields of Buddhist epistemology and Madhyamaka philosophy of emptiness was highly revered. So this great Indian master, Shantarakshita, was invited along with also the great realized tantric master, Padmasambhava, who was also invited to Tibet. And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efforts of these two great Indian masters, Shantarakshita and also Padmasambhava, a complete form of Buddhism was established in Tibet, not only

0: certain point, when you go to university, you have to specialize in a particular subject. In the same way, as you pursue further and further into your spiritual, along your spiritual path, as far as the metaphysical view is concerned, it seems that at a certain point, one has to adopt one metaphysical view over the other.
1: 자, 니네 인류자네 냠니 칭에 시라고 찍은 거네 최직 담바 찍세야 그 따와디 저하시부 차례 디 개시부 레샤 따야 지 초과에 대네 따 두메 니 연식이 뭐나 두메 가네 에니 데니 시야 윤디 에니 출루 두마 담바 두마 세야 그 따와디 과야 레샤
0: Therefore,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or one could sa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dividual spiritual practitioner, I think the concept of one religion, one faith is really important as you pursue deeper and deeper into your spiritual path. However, from a wider persp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ety at large, again, it is very important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multiple faiths or many faiths, sorry, many religions and many truths.
1: 자 허브칼리아 베나 출루 찍도 담바 찍어야 되다 출루 두마도 담바 두마 써야 되고 이 개화를 도와 이제 이네 뜻을 소설 되네 뜻을 지라고 싫어 되네 담바 찍 출루 찍 아니 두마를 되네 아니 그 감도 몇번 나서 이거 예배인들 출루 두마 담바 두마 써야지 차용 거래 아니 시 담바 써야 걸래
0: At first glance, if you look at these two concepts, one truth, one religion versus many truths and many religion, at first glance, they seem to be totally contradictory. However, if you look at it carefully, these two concepts are really contextual. An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So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dividual spiritual practitioner, the concept of one truth and one religion is valid.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wider society at large, the concept of many religions and many truths is valid. So there is no contradiction. And also when we speak of truth, that is also a relative concept that truth must be understood and defined in relation to different contexts.
1: 다들네 다 지용도 샤베이나 해지 점물리디가게 취규 대산을 해지 니익설지 지대거보 대행이 대산시다 지대거보 민능이 대산을지 지대거보다 대행이 대산다 상물로 캔세레 단 지대거보 민능에게 대전 나로리아 낭바 다 나보시고를 산제베치 아니 해지 지루베치 되네 장진 살제보다 삼매보 니셰베다 삼매바 다 디디 해지 지르고 보 민정이 주주 차되게 아래
0: So generally speaking if you look at all this diverse great diversity of world religions one could see two broad camps on the one side are theistic religions where the belief in the creator is the primary foundation and on the other are non-theistic religions and the theistic religions most of you are familiar what those religious traditions are among the non-theistic religions where the concept of creator is not the foundation there are such traditions as Buddhism Jainism and also one branch of ancient Indian spiritual tradition or philosophical tradition known as Samkhya
1: 다 지지되고 보면 민중에게 다 대전 일이 나올라 야 대전을 니 체베이나 그게 다 가서 그래 풍불에 된 셈베 다 안 되겐 지금 다 풍불에 된 셈베 다 여마리스 전에 뜻이 나오면 다 여마리스 전에 너댕에 다 니 차도 가버리 산재배 최 코나 다 되게 풍부를 대신에 다 민주부 전에 다 딱 봐 찍고 끊을

0: 관절
1: 넘
2: 가세요. 관절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절이.
3: 나무가
2: good night.
4: 다시 대략 남부츠 람람 셰베 게지 군주 타베토 푀기 난초 센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어머 어머니 고목고목 퍼야지 냠샥 내 걸 퍼주고 야래 떠봐야 퍼줘야지 쟤니 나 쟤네 다 냠샥 쓰잖아 가다 아 똥님도 냠샥 냠샥 다 좀 디간 로디게 야래 쟤 디네 인마 인도잖아 소람 그 내가 올라 다 내려봐 아소리 똥님이야 지금은 금중국 산하양도 터미나베체 지다 퇴중국 시럽도 지 섬중국 시럽 지 내게 타네 아 바다 동일이야 컴버 지기 아래 당가도 온분 넘버 집에이나 그래서 마지 군에 동일이 따와 깨되게 하다 동일이 따에 좋아지니 아니 잠도베 샤나면 나와 지고 또 처음 모양이야 당가는 지금 당 인중국 사바 타바 되니 걸로 몇 점만 있는 거지 쇼쇼 보시 온대야 용도가 대장배다 닝지 대장어서 내면도 간다 동리가 따라 좌전에 비해 닝지 시작하면 되면 또 떠붙이 모양 따지 땡땡 용서리 그러다 뒤 간다 동리가 따와 응원을 깨니 아니 전주국 쌤 교수들이 이리 동리가 따라 좌전에 그 떠붙은 데면 중요해 용기여봐 이리 사네 아니 간다 전주국 쌤 뒤 제일 깨니 나 지금 원인이 뭐이나 나 동리가 따와 응원을 깨찾지 이리 이내 안다 지금 다 섬중다 이렇게 타는 마다 배지 가족들 배 영화팀 소리 배다 다 잡아도 좋아요 할때 이내 간다 돈이를 공중도 더 맵지 자단 니 돈이를 미국 공중 가족들 배에다 터비하게 주소로 넣어서 이 주자네 소람시 주소 야단 넣대 다 드네 야체니 주소 넣으러 야 그러미 아니 저지네 거라 냠용도 섭수 섭도 치는 이르자네 다 제집 띵지 그 좋아하실 배 섭수 섭도 집에 가도리야 아니 돈이를 공중도 하면 되잖아 잘안 그렇지 대래 이니 공중 토비는 자네 이니 지니나 노서 철을 철을 철도 되게 하래. 그래서 이니 자네 이니 최소 나 최소 좀 서로 철저 이리기 잘하고 니도 시부디 난 건데 쟤. 대네 털도 이니 또 뭐냐 산한 털이 자네 이니 돈이 무슨 돈 군소고 나와요 눕 튼진 나와요 눕 이니 가래다 대나가 나와요 눕지. 간다 이니 동반이 레베 출 출사와 신도 이니 가수로 유유제 그다음에 데니 도데아노 그다음에 왜 니스나면 니나 타라베 로베 다 동니기 그 가수로 그게 냠냠 터윈르잖아 아니 파바르치 아니 토람토 사탕 외시토 다드네 아니 가수로 그게 이미라 다드네 아니 지금 nyomu korku tu zhuhana maa nyundru korku tu zhuhana maa chi chi eni maata sadhuji nikali ya nyundru korku ribe pa pang chi eni tene da sadhuji kiji thamasa nain jadu sadhuji kiji thamasa nain jadu kata tene kata eni nyundru ginyabu chinda nyundru pang tene eni thakso sungu nikali ya da dungyu tobe lobe thunung da shuk shuk shuk shuk shuk shuk shuk chene eni kaina Nyunjuk shabe, Nyumung shabe, Adajik Shishetiba, Shishishiba, Padu Jungi, Dona, Dinning, Tadu Zibitima. That doesn't work, Dinning, Tadu Zibitima. Other Dindidi, Dennis Sani, any casual piggy, Chitachini, Chetamji, Chamba Chi, Tujilia, any Kentia Chi, Childs and any number Tangji can be, she said, join. 아다 디지 사물로 냠샤는 내가 로 되기도 와.
1: So if you look at the procedure, the mode of procedure of these five paths and how manner in which one traverses from one level of the path to the next, we will find that often or actually the actual transition from one path to the next path it takes place when the meditator, the practitioner is immersed in a meditative absorption, and so at the initial stage, that is the path of when one is on the path of accumulation. One's understanding of emptiness is not derived through meditation, but it's more derived from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study. So generally speaking, amongst the Bodhisattva practitioners, those who are of the more kind of intelligent aptitude or higher mental faculty, and they